0: 속히면 돈나노 속히면 수
1: 와이 와이 와이 와이
0: 우와노 잠만이 잠만이 잠만이 잠만이
1: Passa le charité.
0: Et bien des amants du feu.
1: Passa le charité.